아니 아니 도시 아니 숲이 아니 흐름이 아니 높이 아니 불이 아니 높이 아니 외계 아니 말이 아니 도시 아니 숲이 아니 흐름이 아니 높이 아니 불이 아니 높이 Arno tradi ani słowi, słowem wszystko wniszę prawdę, dzielą jako